0: 아버지진업부스가있네나뭐카코터나나고보노그래서오늘소모요정말안드라군드라원가있으니기사기루안드라군드라기리만이틱무리뚜노보함티켄기리우선그트이마노아솔레트이마하이아논도타이그레이하토노아라타헤이트이마나아논아마네기리우마트이마노등무기압레이아우아우또가있어도고또응그러니까안드라군드라원제본승파게게기루깨우다꾸는노네아솔레우수야보그러니까틱무리뚜하이노승트이마보하이노이제그게한게제드니버섭제빛이안온다하여튼어아로사나님무슨어깨봐또헛딱딱하지그냥무슨어니네그게안온다니네보나또헛딱하는거그리자고그러니까니지너부스제판어판어버성산이섭제가락
1: 빌라
0: 니섭제만에이저또니섭제판가락그러니까니지너비셔스가이마니니지너군자가하리네어떻네게티브만치로떳따뚜파이디소모인은 positive, and, and, 니지우카케지카네티카네제몬주도라인에탄타니바는가세포리카라탄아우다방주도누포리카우가세주도누바제쿠네토사무카인탄아우에타주도누능주도타나스간사하리위토글라카바다파이노파야니세니니둘볼어타니토카포리카스나스간세파스방노인야니토글라카
1: 네세네가이에코
0: 네저번때과탄마도스강을가이토카해앙파르파르스망나양아니모는나나양파르스망나이니네앙아르기리푸소글락니네그옆바카양파르스나나나이니또파르나스강아뜨이코타마누메칼르글릉니네다코소기다타노파르당이마노마야니네니께간스두르롱동락하는그래서넌거의파로그께비셰스클라이네치니우다라포리카티로다라툰치니제부쿠구스로바바사바테니쇼만다라토메라보라두르볼라타오노디시케마네안삭세슨다코두르볼라노클라이네보로게레바유제몬누스리야코클리토카콜롬세마다마노마야아리눈타마양네토누마시고다토이리클라이제안마노당이마양나야이하이니판크락카이인지노푸이토클라이디카론승무니슈노보로마타이라안토제타기로히야어서서기초어성사나스남나니어성사나자마네모콜제누위토마나스남나니바긴네고토스모무니쇼롱네로호로보고바
1: 지니부카나증노짜이키부해드바
0: 짜이키로이어모네바마네보네바카이나모네바카이티와타알아유
1: 증지니부카세스간증노스남키그라우
0: 짜이짜이짜이그라우짜이그라우
1: 그가부아부
0: 니니볼롱니무살레파다사이타야니니카비싱니무사사게논사이페이그라우
1: 아보노
0: 그니까아보니바디나이노니지리부카노세무사페이디카이디앙세와라이니네하이디바앙세와라이아노사우와라이토에이하이어두니야제아노모타이락수남이라하마니카이처사바이쇼라노수남라하마니앙하이판가낭어프리티브삽토아이니네짱솜솜에제쿠노사무탕타니앙나오컨나클라이오에봉어거성사어성사로안아분어서마와서마이아분이바기네요아판타이강가이아분안도헛소리들어가하는강가이아니저디아또성수동가이자큰강가이안부인이타니탱롱마그래부인타니언내가이마그래부인어깨어나코디가이마그래강가이아아또비사아니또안기사나빠는주도저이가이타이만타고아바니이지소가이사안어디거다또는제치니비비너라고하자아시쇼니당가락2000어고치니마네자티우포자티마네치니버럭바이부이니덕하니버럭기사오비샤승가여디바기다니가있어동고안깨는코티마가야안깨는코티클라보가샤나또비샤안깨부코티클라이마가야봉자라트이나니바보니그팔하미야한가이버지카르파나웅텅버럭자스카파마티니야봐아바게니지니바카노소소메크락카이톱니아또비샷카이디제아니부카나니숏아니부카나니판부트앙어르돌볼나니코누콕그레앙저리부니코티마카야케부니바게하미야마사야한가이부니바게와라이마사야한가이앙아앙어테앙속티만수자콕
1: 바
0: 람지노데헬비스니마네브람모니스룹그모타이랑투승도토니키워그모타이랑니홍서세스
1: 지
0: 노브람모니스룹소라실럭커주니어티컴클라이마니포레오넥사돈보돈토회사니포레하자하자쿠티쿠티버스니포레스모만업데호만그러니까

0: 어간이 있을까? 너희는 사석처럼 빽치 남았어.
1: 한신 통관.
0: 네. 너희 쪽들이 무무강단이 사등이 석가로 까뜨리라는 바귀시는 안 엎어른 거리고 함들 것단 파이는 능 실자리디. 너희 사나야.
1: 아저씨, 너 그래 약라이 쳐.
0: 아프가이. 아프가이 는 당나이. 무조건 간. 아니 무무강그라고 사이. 능 앙바이 반지나다 하기. 그나까 그나오이 시우나 반대.
2: 나 쪽들이 시링 시링 동시디 뭐냐 다 사다 걸고노 아 다우선이 빠빠이는
1: 바프리 아슥상물라나 그나마 걸고노 그나야 하이까이 농마 걸고노 문우기 하이까이 사전에 걸고노 사전이 하이까이 바프리 뭐 어서니 약고성니 판니 병천하러서 눈자그이 마토나 클라이시블레 노 프리 모땅마 클라이카이 노
0: 하이까이 클라가리 너 하이까이 다속들이 무지카 능장 꾸르노 동코 아사 능하고 병이 도망사망 파일려 뭐 할거 없노 가나이 돈 파이바 능도 가나 썸나 바기도 파이만 이야나
1: 파이마가 하이세 가그라사 너 크나디 브리마 미야 허로 아숨사 키우고 봐 온거이 너랑 속이 탄거 이니제 너너 땅나 파이마니
0: 아부스 능하 병이 병이 동파요 스강부 사정 세무 당나 가이기라디 하이케바 나 쪽들이
1: 너 사디
0: 스칼 잡하는 거라도 넌 까미오 함야사야 깔라이 안나이마 바이 함유리 동나블리나
1: 아우 하도 함부 응고 가그라사이 함부 함야랭예
0: 하이케 다오노 사도 뭐 함마이 너와 아노 배가 많이 다바리
2: 아우
0: 가드바리 나 쪽들이 성가요 없사이 분이 하면서 약하나가 그냥 하이동이야. 또마 호디포르, 또마 사디포르.
1: 아,
0: 마탕에 다시는 감이 적들이 보여. 아무다 꼬. 하겠니 아기나 꼬로 보고 탕바이. 흠디, 니 너가서 딱 마탕에 다. 뜨디.
1: 너, 근데 인가 이래라 이거 하나에 맞다고.
0: 달리니 도와.
2: 이거 라타.
0: 도와. 마 달리니 도와.
3: 아스저드 그날자 가나독 나돈 뭉카 시칼. অনাদ খনজাগাবিন পুলাবখাক নাতন শেখিয়া রোহিচন্দ্র দেববর্মা ফাইনে হাতে ও হাইন হাই ও সকাল নাতনি অনিনবখা খনজাগানা আফারিতাও পান্দন পাইতে ফাশিং রজামকতাল সুমিত্রা দেববর্মা বেরচবজাক রজামরন খনজাগানা